0: 거의 다 알려진 것 같아요.
1: 예, 선생님.
0: Mutually coming for ALS job 29 Revere Court.
1: Trade available.

0: 생각이에요.
1: 잘못하면
0: 혹시 다른 문제를 보실까요?
1: 네, 역시 외환도 전파 트레이스커
0: 영어 몸을 외환 전파 상황 Thank you.
2: The Pleasant Valley Road, the Wissamansa Road. A fall victim operating North Response 1, come out 1806, dispatch 310.
3: Robinson 2,